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8월
1: 가격 우대, 소비 편리 등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이와 함께 상가가 문을 닫고 잠적하거나 환불 관리 면에서 시 상무국은 등록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어기고 한도를 초과해 카드를 발행하거나 카드 유효 기간이 지나면 무효와 같은 패왕 조항을 설정한 상가에 대해 조사, 정돈, 개선, 재검사에게 폐쇄식 관리를 실시합니다. 문을 닫고 연락이 끊기거나 악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제때에 관련 부문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상무 부문은 시장 감독, 세무 등 부문과 연합해 정보 공유 기제를 구축하고 감독 관리 합력을 형성해 관리 효능을 높이게 됩니다. 이 밖에 시 상무국은 중점 카드 발행 기업을 적극 조직해 전문 양성을 전개하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소비 경고를 발표해 시민들이 등록을 마친 상가를 우선 선택하고 리성적으로 소액을 충전하며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 상무국 행정심사 비준 판공실 주임 손기광은 다음 단계는 집중 선전과 조사 확인을 전개해 정책이 모든 카드 발행 기업에 전달되도록 하고 집중적인 정돈 개선과 규범화를 통해 기존 기업들이 등록을 마치도록 독촉하겠다.
0: 군민의 정, 강군 전가, 불근의 변강 비춘회 등 다채로운 노래와 무용 종목이 연이어 펼쳐져 군민이 한마음으로 맺은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참석 지도자들은 신병들에게 고향 인민의 깊은 정이 담긴 진달래 기념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기념장에는 신병들을 향한 가장 진심어린 축복과 함께 군영에 뿌리 내리고 조국에 보답하기를 바라는 고향 인민들의 간절한 기대가 담겼습니다. 군복을 차려입은 전체 신병들은 꿋꿋한 자세와 씩씩한 정신으로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병 대표는 입대한 뒤 당부를 명심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지휘에 따르고 열심히 훈련하며 의지를 연마해 뛰어난 군사 기량을 갖추고 실제 행동으로 군인의 직책과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송 의식 마지막에 전체 신병들은 당당한 걸음으로 종군문을 지나갔습니다. 고향 인민들은 가장

0: 지대 경찰기술 4급 주관 왕신원이 강의를 했습니다. 양성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보호를 주제로 개전 위험을 전면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양성은 내용이 충실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사례가 생동해 참가 인원들이 인터넷 안전 지식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는 행동 준칙을 한층 명확히 해 학습으로 지식을 높이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며 관리를 엄격히 하는 양성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1: 일전 시 직속 기관 당사위원회, 시 총공회,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연합으로 조직한 전시 제6회 간부 종업원 축구 경기가 청소년 아마추어 제운동학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 개막전은 동서 두개 경기장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란진 시 농업농촌국,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연합 구성한 의농인 연합팀은 시 교토 모두 29차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대회는 10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시 간부 종업원들에게 교류와 소통의 체육 플랫폼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단련한 단결 분투와 용감히 앞자리를 다투는 기세를 일터에서 직책을 이행하는 실천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경려해 우리 시 재반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0: 최근 우리시 의련행동심사위원회는 장선민, 고옥심, 바남 등 군중 3명이 자견 발화 차량을 진화한 용감한 행위를 정식으로 의련행동으로 인정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 앞에서 3명의 광범한 군중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합쳐 긴급 구조에 나서 안전 위험을 성공적으로 해소했으며 평범한 이들의 선행으로 따뜻한 긍정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사건은 8월 7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준풍 가구 공장 옆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자연 발화하면서 차량 밑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짙은 연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때 준풍 가구 공장 사장 장선민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작업장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왔고 같은 공장의 일꾼인 고옥심과 화물차 운전수 바남도 소화기를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차량의 연료가 계속 타면서 소화기 약재가 빠르게 소진됐고 불길이 다시 살아나 위험 상황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위급한 순간 세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분공 협력했습니다. 한 사람은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와 물통을 가져와 계속 불길을 눌렀고 한 사람은 화쇄 변화를 살피며 진화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주변 군중들을 대피시키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며 도로에 가연성 잔물을 치워 화원을 철저히 경비하고 불길의 확산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세 사람의 필사적인 진화 끝에 불길은 완전히 꺼졌고 남은 위험 요소도 하나하나 조사 제거됐습니다. 소방구조 인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가 이미 처리돼 재발화 위험이 없었으며 더큰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고옥심은 사고 당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재가 더 번지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남은 앞으로도 이런 일에 부딪히면 지금처럼 변함없이 선뜻 나서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1: 연결서역 여객 유동량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기존 택시 정차 장소는 군중들의 출행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연결서역 택시 临시 정차장에 대해 전방위 승객 개조를 실시해 여객들의 승차 효율과 출행 체험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기자가 연결서역 출구에서 본데 따르면 원래 비어있던 역전 광장은 새롭게 단장돼 6개 차로의 택시 临시 정차 구역이 새로 기획됐습니다. 여객들은 역을 나온 뒤 전용 승차 구역에서 바로 이동해 차량을 기다리고 탑승해 떠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복잡한 동선, 차량 찾기 불편, 통행 혼잡 등 문제가 철저히 해결돼 출행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질서 있게 됐습니다. 시교통운수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량의 소개에 의하면 이 구역의 총 건축 면적은 3,000여 평방미터이고 주차 자리는 약 120개를 계획하는 바 고속철도역의 일상적인 차량 주차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주차장 대기 구역에는 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 시설을 설치해 여객들이 차량을 기다리면서 햇볕을 쬐거나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0: 동시에 시교통운수종합집법 대대는 광장구역에 당직초소, 운전수의집,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기획 건설해 여객들의 대기 수요와 운전수들의 휴식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역의 봉사 수준을 한층 높이고 광범한 여객과 영업용 차량 운전수들에게 독질 좋고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최림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어떻게 사진을 교체하는가라는 질문에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해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실물사회보장카드와 1대1로 대응하며 기능이 동일합니다. 전국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통일 발급, 통일 인증, 통일 관리되며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전자사회보장카드의 사진 등 정보는 실물사회보장카드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교체하려면 실물사회보장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카드 제작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 몸속의 독소가 가장 싫어하고 염증 수치를 꽉 잡는 해독 음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식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당장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속 장기들을 건조하게 만들고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 대신 이것을 수시로 챙겨 마시면 전신에 쌓인 묵은 독소를 소변과 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고 지독한 염증 수치까지 꽉 잡아줘 의사들이 최고의 천연 해독 음료라 부르는 1등은 바로 녹차입니다. 네, 녹차가 그 어떤 차보다 강력한 해독 효과를 발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며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과 결합해 몸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며 혈관 속에 들러붙은 기름때와 염증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세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순 전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몸이 잘 붙고 염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커피 대신 수시로 마시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은 전신의 독소 배출 시스템을 가동해 면역력을 탄탄하게 세우는 1등 공신입니다. 차 중의 왕이라 불리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녹차 속에 풍부한 비타민C와 태아닌 성분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신경을 안정시켜 피를 맑게 정화하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피가 투명하고 장기가 깨끗해야 안색이 살아나고 병치레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녹차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같은 외부 독소까지 흡착해 배출해주는 든든한 방음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소 몸이 무겁고 녹차는 전신의 정화와 해독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과 같습니다. 이 천연 해독 음료를 제대로 효과 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찻잎을 넣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한김 식힌 따뜻한 물에 천천히 우려내 수시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녹차를 마실 때 독소 배출 효과를 돕는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항염작용을 극대화하는 복근 현미를 조금 섞어 마시면 카테킨의 흡수율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매일 정성껏 우려낸 녹차 한 잔을 챙기는 습관은 몸속의 오염된 흐름을 바꾸고 100세까지 깨끗한 몸으로 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됩니다. 결국 커피보다 강력한 해독의 비결은 우리가 늘 접하던 은은한 향기의 녹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커피 대신 녹차를 내 몸에 염증을 씻어주는 생명의 음료라 생각하고 소중히 챙겨보십시오. 녹차의 진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전신을 깨끗하게 비워내주고 100세까지 염증 걱정 없는 탄탄한 몸과 활기찬 모습으로 당당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돼지 몸의 이 부위 평소에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위일까요? 2571mg으로 세 가지 중 1위고, 선위는 100g당 2447mg, 양위는 100g당 2004mg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돼지 살코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100g당 81mg인데, 돼지 뇌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돼지 살코기의 31.7배에 달하고, 달걀 노른자 100g당 1510mg보다 훨씬 높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돼지 간의 100g당 180mg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네, 다음은 고지방입니다. 일상 분류에서 돼지 뇌, 돼지 간, 돼지 신장, 돼지 폐, 돼지 대장은 모두 동물의 내장에 속하며, 이에 비해 돼지 뇌의 지방 함량은 돼지 대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내장보다는 높습니다. 돼지 뇌의 지방 함량은 돼지 폐와 돼지 간의 지방 함량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높은 퓨린 함량입니다. 퓨린은 통풍 및 고뇨산 혈증 환자들에게 해로운데, 이는 돼지 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 특히 뇌, 간, 신장 등은 모두 퓨린이 많은 식품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동물 뇌의 퓨린 함량은 100g당 175mg으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에 속하는 바, 고온 요산 혈증 및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팠던 날도 버거웠던 시간도 머물다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생각하고 조금 더 숨쉬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준 만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 것, 그리고 준 만큼 너도 나를 줘야지. 기대를 말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뭔가를 바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그만큼 원망만 커지는 법입니다.

내 옆에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이어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고마움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 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정말 잘 지켜준다. 네, 이 일곱 가지만 잘 지켜도 좋은 인연 오래오래 가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좋은 인연이 나타났다면 방금 알려드린 일곱 가지를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0: 연기를 종합 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연지룡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연지종합광播朝鲜语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소리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도레미입니다. 아래에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정답게 손을 잡고서,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하나로 웃고 있잖아.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호호하하 넘치는 기쁨.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악보에 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점이 있는 걸 길게 뺀다 했습니다. 손을 잡고서, 잡이 길지 손이 길지 않습니다. 예? 손을 잡고서 하는 분들 다 틀렸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를 되어버린 나눔입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라디오가 없으셔도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둘이 둘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또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1: 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자신을 비웃었다. 일을 마친 남자가 바지를 주워 입으면 자란 없다. 발정하면 짐승이 되는 것이 곧 남자다. 착한 척하는 것은 발정을 위한 필요한 수단과 그것에 이르는 첫 관문일 뿐이다. 그 착하디 착한 웃음은 숨겨야 하는 것이 많고 얻어내야 하는 것이 많아서 처바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잘 웃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자는
0: 음자를 맞을지도 모를 것이야.
1: 그녀의 악다구니에 귀가 따가웠던지 남자는 바지 앞을 채 정리하지 못한 채 바삐 외양간을 빠져나갔다. 외양간에는 그녀와 젖소만 남았다. 젖소가 고개를 젖히고 멀거니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우연히 소와 눈이 마주쳤다. 소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이윽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보고 있었다. 눈빛이 처연하고 싶은 듯 선하고 큰 눈을 연신 승복거렸다. 만일, 정말 만일의 그 상황에서 소에게 어느 구사력이 있었다면 그도 암소였으니 틀림없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2: 수컷을 믿은 암컷이 문제야. 수컷은 그냥 수컷일 뿐이야. 착한 수컷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암컷은 수컷에게 당하게 돼 있어.
1: 불쑥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젖소가 비웃기라도 하듯 잠시 멈추고 있던 새김질을 계속했다. 그녀는 재빨리 발 뒤축에 걸려있던 바지를 우로 끌어올렸다. 너무 급히 끌어올린 탓인지 옷 속에 들어간 건초가 속살을 찔렀다. 그렇다고 소압 무엇일까? 그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런데 가위를 잡을 때마다

0: 문득문득 그런 기운에 사로잡히면서 손이 떨리고 온몸이 반응한다. 그녀는 재빨리 짐 속에 가위를 집어넣었다. 그때 마지가 문소리도 내지 않고 자취 없이 방 안으로 쑥 들어왔다. 손에 우유잔이 들려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천연덕스럽게 얼굴에 넉넉하고 푸짐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부끄럽거나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척 더 스스럼없다. 서로 큰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남자의 넉살에 소름이 끼쳤다. 마른 오징어의 껍질을 발라내듯 그의 얼굴에 어린 웃음으로 가득한 주름살을 오리오리 발라내고 싶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여자의 온몸이 사풍의 문창지 떨듯 달달 떨렸다. 여자의 그런 변화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남자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두 손으로 우유를 그녀 앞에 쏙 내밀고는 웃었다. 야비하고 역겨웠다.
1: 당신...
0: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그녀는 보따리 속에 손을 넣어 가위를 잡았다. 그런데 소나귀에 가위가 닿는 순간 손에서 힘이 쑥 빠져버린다. 도저히 가위를 휘두르지 못할 것 같다. 그녀는 잡았던 가위를 슬그머니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태연하게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들을 손으로 주워 담기도 하였다. 그는 온통 깨진 유리 조각을 줍는데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틈을 타서 여자가 보침을 들고 도망을 가려고 봉당에 내려섰다. 그런데 남자가 어느새 방문을 가로막았다. 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은 듯 속전속결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목욕이 끝나자 그들은 각기 자기 밥그릇에 먹을 만큼의 밥과 잔지와 요리를 담아가지고 마당에 선 채 서쪽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했다. 강아지나 닭이 발 밑에서 서성거리면 먹던 빵을 조금씩 부서뜨려 주기도 하고 반찬도 조금씩 집어주었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옥, 배역의 김혜연, 최림, 제작의 최림,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달 가족들만 조용히 알고 있던 작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정식으로 확정되지 않고 세부적인 준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이 무겁고 믿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 모임 자리에서 먼저 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을 사전 동의 없이

0: 씨 갑자기 꺼내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직 비밀인 사실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모두 끝난 뒤 사람들에게 깜짝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이 퍼지며 기대했던 설렘과 정성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이야기가 먼저 새어나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한 의미가 퇴색됐고 계획이 어수선하게 흘러가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말을 내다가 가진 숨겨진 사실을 꺼내 드러내다는 뜻을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말을 내다의 첫 번째 의미는 비밀이나 남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드러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숨겨두었던 사실, 비밀, 미공개 내용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했다는 의미를 넘어 숨겨진 내용이 드러났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말을 내다에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야기거리를 꺼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야기거리 삼아 말을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 때 한 친구가 요즘 유행하는 취미 이야기를 꺼내며 먼저 말을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딱딱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모두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 행동이 바로 말을 내다의 쓰임새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화가 막히거나 어색할 때 분위기를 풀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거리를 삼아 말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을 내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내다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숨겨진 비밀이나 사실을 꺼내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표현이지만 담고 있는 상황과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밀이 드러나는 상황 혹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소개해드린 말을 내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1: CCTV 속평을 방송했습니다.
2: 최근 습금평 총서기가 복근성 장소 110 전체 대원들에게 보낸 회신이 전국 공안 분야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광범위한 공안 간부와 경찰들은 총속의 당부를 명기하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굳건히 지키며 책임과 헌신을 다해 당과 인민의 총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금평 총속에는 회신에서 장주 110은 공안 개통의 화려한 명함장으로 경찰 업무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복근성 장주시 구안구 장주 110 지대 근무 1대대 교도원 만님은 습금평 총속의 중요한 회신을 받고 본인과 전우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배로 진작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중들의 모든 도움 요청에 응하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며 모든 평안을 지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한 지역의 안정과 평안을 잘 지키겠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속에는 백성들의 행복을 지키고 나라의 평안을 수호하는 것은 인민공안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공안경찰들이 인민을 위한 초심을 명기하고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책임을 다하고 적극 헌신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인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많은 가정의 평안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강과 인민의 정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기를 바란다고 비했습니다. 광범위한 광안 간부와 경찰들은 총서기의 당부를 반드시 명심하고 인민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며 굳건한 책임감과 혁신으로 평안의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하겠다고 비했습니다. 공안부 정보지휘센터 110 지도처의 오혜용 처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회신은 우리에게 신시대 110 신고 접수 업무를 잘 수행할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전술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혜용 처장은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반드시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키며 두 가지 수호를 반드시 실천해 전국 110 전선이 장조 110을 본보기로 삼도록 인솔하고 지능 110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인민들로 하여금 110이 바로 곁에 있고 손에 닿을 수 있음을 느끼게 하겠다고 비했습니다. 북경시 광구 소송본구 부가판출소의 최신족 부소장은 총서기의 깊은 관심과 간곡한 기대를 수도사회 대국의 안전과 안정을 지키는 강대한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정치 중심을 위한 봉사보장 기능 추진과 사회안정수호, 고품질 발전봉사, 공안기관의 신품질 전투력 제고 등 면의 업무를 새 단계로 격상시키겠다고 비했습니다. 정장철도광구 라사공안초 나치옥 파출소의 경찰 제왕공부는 해발 4,700m에 달하는 주둔지의 철도공안 경찰로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류객들의 안전과 철로의 안전을 지키며 당과 인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철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서 쫑족자치구 옹림시 광구 치안지대의 황만 정치위원은 민족 지역에

0: 양 부총리는 운하 건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평족 운하 건설을 매우 중시해온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려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평족 운하를 건설해 우수한 공정, 친환경 공정, 청렴한 공정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4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평족 운하는 순조롭게 완공되어 개통되었습니다. 평족 운하는 당조항의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각계와 인민 대중의 큰 지지에 힘입은 결실이고 수많은 건설자들의 땀방울이 응집된 결과입니다. 운하의 완공과 항행 개시를 계기로 북부만 국제 관문 항구를 높은 수준으로 조성하고 서부 지역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또 배에 올라 순항하면서 운하 항로의 운행과 연안 생태 환경 보호 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평륙 운하는 하천과 철도, 해양 등 다양한 방식의 복합 운송 중대한 기반 시설로서 서부 육해 신통로의 핵심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영 관리를 잘하고 운송력 보장과 화물 공급 조직을 강화하여 육해 통합 내외 연동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강과 바다를 잇는 이 황금 수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하고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생태적 효과 강력히 뒷받침하고 중국과 아세안의 상호 연통을 강화하며 일대일로를 고품질로 공동 건설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9월 15일 국가부수석 한종래 제13회 북경향산론단 환영 만찬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현재 세계의 100년 변곡이 신속히 전개되고 국제 정치의 혼란이 뒤섞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에 직면하여 습근평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이념과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마주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네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고 조건 평등을 견지하며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반대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 경로와 사회 제도를 존중하며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해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0: 대회가 16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이번 학습 교육이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착실하고 깊이 있게 전개되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취지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당성에 대한 각성을 높여 인민을 위해 성과를 내고 실천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9월 16일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좋은 출발 기를 주제 보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사법부 관계자가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 임무리행과 사법 행정 업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 봉사 보장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 업무는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적으로 관찰하면서 좋은 법과 선한 관리로 고품질 발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37건의 입법과제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고 기업 관련 행정집행의 규범안은 상시와 단계로 조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각급 행정 제2기관은 77만 2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행정분

0: 전쟁을 해결하는 조된 경로로의 역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각 지역은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1: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으며 봉사업 생산지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20%를 넘었습니다. 한편 주민의 봉사 소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봉사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해 전체 시장 판매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정보 봉사, 문화 관광, 레저 봉사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통신 정보 봉사료, 여행 컨설팅, 임대 봉사료, 소매액은 모두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0: 세종국 창건 이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총괄해 건설한 첫 번째 강과 바다를 거치는 운하 공정인 평륙 운하가 16일 완공되어 통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광수와 우리나라 서남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운송거리가 가장 짧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편리한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2022년 8월 28일에 착공한 평륙 운하는 전체 길이가 134.2km로 내륙수로 1급 항로 기준에 따라 건설돼 5,000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국내 최고 통항 등급의 운하입니다. 평륙 운하는 북쪽으로 남영 횡주시 서진고구 평당강 입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흡주 령산현 육옥지를 거쳐 흠강을 따라 북부만까지 곧바로 이어집니다. 전국 안에 마도, 기서, 청년 등 3대 계단식 수리 중추를 건설했습니다. 이 공정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광수 평륙 운하 건설 위원회사의 총공정사 반검은 평륙 운하가 세계 같은 부류의 운하 중 통항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세계 같은 부류의 선박 가문 중 통항 속도가 가장 빠르며 세계 물 절약 선박 가문 중 락차가 가장 비를 50억 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시안의 농산물과 자원 제품이 우리나라 소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남 지역 제조 제품의 아시안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해 국경 간 산업망과 공급망의 신축 융합을 촉진합니다. 통항 당일 4개 수상 6개 항선이 동시에 개통된 동시에 남영 남칸도 대외무역 항로와 남영 해남 양포 내륙 무역 항로가 량방향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1: 향항특별행정구 정부가 9월 16일 향항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1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망계획은 7가지 리념을 견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 민생 근본, 행정 주도, 개혁 혁신, 효과적인 시장과 훌륭한 정부의 결합, 발전과 안전의 총괄, 계획의 실용성과 적극성 견지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은 모두 5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의 지속적인 제고, 북부 도시권 건설의 가속화, 민생 복지의 뚜렷한 개선, 그리고 국가 발전의 큰 구도에 융합하고 봉사하여 중대한 진전을 가스전 범죄를 폭로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민간 단체가 얼마 전 요코하마시에서 일본군 독가스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30세의 관람객 우다는 기자에게 많은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던 이 역사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6일간 개최되었고 거의 매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찾아와 강연을 했습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그리 크지 않은 전시실에 걸린 전시판 하나하나가 일본군의 완전하고도 무거운 죄증 사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테면 독재 생산, 독가스탄 장전, 전장 내설, 그리고 패전 후 대량의 화학무기를 중국에 유기해 오늘날까지 해를 끼치고 있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군 독가스 전시

0: 국회 실행위원회 위원인 고이 신지는 기자에게 독가스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회 외에도 이전에 여러 차례 전쟁가해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다면서 모두 합쳐 이 류형의 전시회를 약 15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 신지는 이번 전시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관하러 왔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맡았습니다. 일본군의 대외 침략과 확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손해 제조소는 1941 회계 년도에 노동자 대우를 확충하고 독가스탄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미스노의 연구원은 이곳은 일본이 독가스전을 실시한 원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노의 연구원은 일본이 패전할 당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폐기하고 은닉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한때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해 제조소 내부 자료에 기반해 얻은 연구 성과는 일본군 독가스전 범죄 증거 사슬에서 오랫동안 빠져있던 한 고리를 채워넣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후 철저히 청산되었어야 했던 이 죄책은 도쿄 재판에서 추궁되지 않았고 일본군이 중국에 유기한 대량의 화학무기는 오랫동안 현지 주민에게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만 중국 침략 일본군이 화학무기를 2000여 차례 사용하여 20만 명 이상의 중국 군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패전 후에도 일본 측은 대량의 화학무기를 중국에 남겨두어 지금까지 2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공약 교정에 따라 일본은 2007년 내에 6.2 화학무기 폐기를 완료해야 했지만 중시 부족과 투자 부족으로 일본 측은 여러 차례 기한을 넘겼고 일본이 남긴 화학무기 처리 진행은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피해자 지원 일종 미래평화기금 회원인 스가모토 마이코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해 동안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중국 내 일본 6.2 화학무기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섭 결과는 만족스럽다. 그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1: 생리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혁명 혈맥을 지키고 발전의 동력을 응집한 길림성 백산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내외로 압력을 받고 있는 영국 정치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0: 국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한 시간이 넘는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江山就是人民，人民就是江山。 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 人民的心.
4: 심오한 총화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생동한 해설이며 당의 초심과 사명에 대한 고도의 개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 폐막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습근평 총서기는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끌고 성서 연안의 혁명 기념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첫 단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확실한 신호를 전했습니다. 연안시기 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목적을 제기하고 이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습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는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목표에 10가지 역사 경험을 총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6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드시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안행에서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재반 업무에 관철하고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며 현대화 건설 성과를 전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최우선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가장 강조해온 리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이론 혁신과 실천 활동의 출발점과 규결점은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민 최우선 리념을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5: 发扬老一辈革命家一将胜女追穷寇，不可沽名学霸王的革命精神。发扬共产党人唯有牺牲多壮志，敢教日月换新天的奋斗精神。
2: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 교육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남은 용기로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조차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식구는 모태똥 주석의 칠률, 인민해방군 남경점령에 실린 구절입니다. 시에서 모주석은 공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말라는 선인들의 관념을 뒤엎고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주장했으며 반면 교훈으로 서초의 패왕 항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주석이 이 시기에 항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초안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항우였지만 종국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류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며 류방을 수차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항우는 패왕 별이의 비극을 맞이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주석은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이 시기를 지어 혁명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결코

0: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해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리자성의 농민군은 땅을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하라는 구호로 민심을 얻었고, 틈왕의 군대는 파족지세로 순식간에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북경성의 백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틈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후 리자성의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소탈하며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민심의 상실이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리자성은 고작 40여일 만에 북경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의 지지로 흥했으나 민심 이반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성격과 목적은 봉건 왕조나 농민 봉기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을 쫓아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인민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고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0: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혁명 혈맥을 지키고 발전의 동력을 응집한 길림성 백산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장백산맥의 푸른 소리 겹겹이 펼쳐지고 송화강물이 굽이쳐 흐릅니다. 길림성 백산시 정무현에는 양정우 장우기념관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간이 목조 가옥에 들어서면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해설사 우유화는 동북지방의 겨울 기온은 흔히 영하 30도 내지 4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서 전사들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투쟁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관은 실제 환경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더 깊이 체감하도록 했습니다. 백산시는 동북항일연군의 근거지 중 하나이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총사령 양정우가 순국한 곳입니다. 백산시는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당에 충성하는 확고한 신념, 국난에 과감히 나서는 민족의 대의, 끝까지 혈전하는 영웅적 기계라는 동북항일연군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이를 이루고 사업을 개척하는 정신적 힘을 한층 더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정우현 문물관리소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 하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직원 왕정우와 동료들이 자료를 뒤적이며 깊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항일연군 유적은 깊은 산에 흩어져 있고 사료는 부서진 채 파편화되어 있어 감별이 몹시 어렵습니다. 왕정우는 무인기를 비롯한 장비를 활용하면서 갈수록 많은 유적과 흔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백산시는 시 전체 37개 애국주의 교육기지와 280곳의 혁명문물 자원을 아우르는 실시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중점 프로젝트의 보수와 전시 승격을 추진했으며 북두위성기술을 활용해 깊은 산속 항일연군 유적에 지능형 관측 장비를 다그쳐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백산시는 각종 혁명 주제 활동을 1000회 이상 개최했고 방문객 46만 명을 맞이했습니다. 무송현 황가외저촌에 들어서면 동북항일연군 기념광장에 무명영웅 부조가 위엄있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가외저촌 백련복 당지부서기는 동북항일연군은 황가외자 마을 주변에 여러 밀령을 세웠다면서 지금 이곳에는 목교 등 전투 유적이 남아있다고 관광객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15년 백산시 첫 천급 항일연군 기념관이 황가외자 마을에서 락성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백련복 당지부서기는 마을은 이 기회를 살려 과일 채소 수확 체험과 농가 체험 등 산업을 함께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홍색 랜드마크를 통합해 세계 항일연군 주제 견학 로선을 조성했고 홍석 국가산림공원은 혁명 자원을 바탕으로 혁명 유전자 플러스 친환경 생태의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우현은 VR 설원 행군, 실전 사격 모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백산시는 홍색 자원과 문화관광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부흥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디메에는 충골이 묻혀있고 풍설은 영웅의 넛을 빚어냅니다. 백산시는 동북항일연구원 정신을 계승하면서 이를 이루고 사업을 개척하는 정기를 모아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외로 압력을 받고 있는 영국 정치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초적.

14일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10개 지역의 수석 장관들이 영국 웨일즈의 주도 카디프에서 회동함으로써 공동 비망록을 통해 영국으로부터의 리탈과 유럽 동맹 재가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 비망록은 또 해당 지역의 정치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가 헌정 개편에 대비할 것과 각 주체의 자결권을 인정할 통령이 12일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본래 주요하게 외교 일정과 개인 일정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은 트럼프가 아일랜드 통일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12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통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정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영국 개혁당 대표 나이절 페라지와 보수당 대표 케미 바데노후 등은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드 등 여러 지역의 주요 정당이 잇따라 영국 리탈 요구를 표명하고 있고 트럼프까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영국 정부로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문제는 지역 주민의 정치적 소속 선택과 관련된 사안으로 영국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20세기 전반 아일랜드 남부 26개 주가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가 된 반면 북부 6개 주는 영국에 잔류하면서 오늘날의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이 공존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북아일랜드 내부에서는 헌정 소속과 정치적 정체성을 둘러싼 이견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1960년대 말에는 약 30년간 지속된 폭력 사태로 변했습니다.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되면서 수십 년의 폭력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협정은 대다수 유권자가 명백히 희망할 경우 북아일랜드의 영국 분리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넘 수상은 최근 북아일랜드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지금 실시해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의 국가 통일과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직결된 중대한 정치 사안이며 외국 정치인이 함부로 논평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북아일랜드 관련 발언이 최근 영토 주권 의제를 내세워 영국을 압박한 첫 사례는 아닙니다. 앞서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주권 분쟁을 벌이는 말비나스 군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미국이 소유권 분쟁에서의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분석은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란 전쟁에서 영국이 미국의 전력으로 협력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려는 의도라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언론은 미국이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영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카드로 삼아 나토 체제 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트럼프 정부가 영국의 민감한 사안들의 갈등을 제조하면서 오랫동안 범대 서양 동맹의 핵심 기둥으로 여겨져온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가 새로운 시련에 직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리탈 요구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전통 동맹이 수시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내부의 원심력과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버넘 정부가 점점 더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력과 지붕 개조, 담장 보수, 녹화 승격 등 공사가 망라됩니다. 료에 따르면 개조 중인 주택들은 대부분 초민 소유이고 상가를 경영하던 초민들은 계속해 경영할 수 있고 상가로 만들 타산이 없는 초민들은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진해사는 초민들이 실제의 결부해 자주적으로 경영 혹은 합작해 경영하거나 임대를 주도록 격려하면서 초민들이 상업거리 개조가 가져다 준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해사는 또 군중이 관심하는 시공으로 인한 영향, 경영 연장, 환경 재고, 후속적인 수익 등 문제에 관해 가가호호 방문해 교류했고 상가 대표의 의견을 청구하는 등 방식을 통해 제때에 요구를 청취하고 답복해 주었습니다. 송선진 정부는 상업거리에

음식, 주숙, 쇼핑, 휴식, 관광 안내 등 복무를 보완하기 위해 초민들이 식당, 민박, 토특산물 등 업태를 발전시키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초민들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G331 관광 대통로 연선 우세를 이용해 5.1절, 국경절 등 기간에 국문 상업거리에 농특산물 장터를 조직해 초민들의 새린 입살, 고추장, 꿀등 농산물을 판매키로 했습니다. 상업거리로 인해 거리의 환경이 대폭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을 흡인해 당지 초민들의 수입 증가를 이끌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상은 주택 외벽 개조, 지붕 교체 등 주체 공사를 마무리했고 9월 말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 과정에서 숭선진에서는 공사 진행과 상가들의 정상적인 경영을 합리하게 조율하면서 초민들의 생산,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상업거리에서 음식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명모는 지금 길도 잘 닦아졌고 고객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상업거리 대상이 완공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고성촌의 김모 촌민은 G331 관광 대통로가 개통되면서 시내로 가는 길도 좋아졌고 마을 노구에 큰 역참도 들어섰다. 지금은 또 강변거리가 예쁘게 개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송선재는 국문 상업거리를 변경 형상을 전시하고 문화 관광 융합을 촉진하며 초민 소득을 제고하는 새로운 창구로 건설할 타산입니다. 해당 상업거리는 고성촌의 구남꽃 민속호텔, 구남산 관광역참, 구남산 풍경구 등 관광자원과 결합되어 연동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도나시 만회 상업중심 대상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회 생활광장 상업체, 만회령열 부주택 등 2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전체 공사는 올해 10월 말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회 상업중심은 올해 도나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업 및 주택 일체화 종합 대상으로 상업 소비와 주민 주거 기능을 겸비했습니다. 그중 만회 룡열부 주택이 교부되면 도심 주택 공급을 1층 풍부히함으로써 시민의 다원화 기본 수요형, 개선형 주택 구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대적으로 건설한 만회생활광장이 운영에 투입되면 주변 주민에게 원스톱식 쇼핑, 레저, 오락 등 편민봉사를 제공해 구역 상업봉사 부족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대상이 전부 사용에 투입되면 도나시 도심 상업봉사 구도를 가일층 보완하고 상업 무역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80대 20의 법칙. 네, 우리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 그리고 또 연애 경험의 80%를 보고하는 건 20%의 남녀라는 겁니다. 네, 나이 들수록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면 좋다는데요. 알려진 것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살면서 뭐든지 80%를 가지면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Just the Way와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네,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에 취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네, 주말 계획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가합니다. 어릴 땐 많이 친했었는데 나이 들면서 좀 멀어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도 마냥 기쁘기만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어릴 적 네, 그런 또 진한 우정. 네, 그 시절에만 또 나눌 수 있는 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진심을 다해 네, 축복하는 네,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 꺼내놓고 여름옷은 다 이제 정리해 놓으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고요. 네, 아쉽지만 또 이만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의미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준 만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 것, 그리고 준 만큼 너도 나를 줘야지. 기대를 말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뭔가를 바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그만큼 원망만

내 옆에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이어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고마움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 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꼭 고맙다라는 표현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나의 다름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가까웠다가도 멀어지는 게 사람이고 멀쩡했다가도 아픈 게 건강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괜히 어디에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땐 푹 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을 관심해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먼저 아껴주고 관심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가끔은 지쳐있는 나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잘해왔어 라는 용기 있는 말을 나 스스로한테 해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나를 괜히 우울한 생각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왕 생각할 거면 그래 할 수 있어. 나라면 얼마든지 힘이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것만 생각하면 될줄 알았는데, 네, 그 고민의 조제는요,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되어 갑니다.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한 채 잘할 일기가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네, 진부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먼 훗날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겠습니까? 네, 미치도록 좋아하는 동시에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멍하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일부러 시간을 의미 없게 써버린 적은 없었나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느라 눈을 마주칠 기회를 포기하고, 또 멋진 풍경을 봐도 카메라로 그 풍경을 찍기에 바쁠 뿐,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은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뷰파인더에 들어간 세상만큼만, 딱 그만큼만 볼 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표정과 자연을 눈여겨보고, 네, 여러 가지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도 보시고요. 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네, 분명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거든요. 누군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만 나무 밑에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내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작은 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향집 살구나무.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숲이 되었다고 그 숲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죠.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네,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고 또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삼 가수의 노래입니다. 작은 날의 행복.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우편함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누군가는 우편함 속 이야기를 전부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편함 밖으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꼭 닫아놓습니다. 우편함을 열어 보여줄지 말지는 주인 마음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그 속의 내용을 궁금해할까요? 내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의 우편함이 영영 안 열릴지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말입니다. 우편함 속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묵혀왔던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내야 우편함 속 어딘가에 공감이라는 공간이 생길 테니까요. 김송림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나만의 눈사람.

네,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요, 꽁꽁 묶어 넣어 두었던 이야기를 꺼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눈물로 번져 알아보기 힘든 슬픈 기억도 괜찮고요. 상처로 찢겨서 꺼낼 엄두도 못 냈던 아픈 기억도 괜찮습니다. 네, 그저 이렇게 가득 찬 우편함을 열어서 조금씩 흘려내려 보낼 수도 있는 게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비워진 공간에 행복한 기억들을 채울 수 있게 말입니다. 네, 혹시라도 남은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공감도 자리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좋은 기억들을 나의 이 우편함 속에 채워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대 가는 길에.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듬해인 1878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1878년 그가 그동안 쓴 작품을 모아 아이들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헤어진 할아버지는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이디는 그런 할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늘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냐? 하이디, 난 오늘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구나. 용서도 받고 사람들과 마음을 열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다. 아마도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를 산으로 보내주셨나 보다. 피터의 집 앞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터 할머니. 가을 바람이 불기 전에 집을 한 번 더 손을 봐야겠습니다. 어머, 이건 산할아버지의 목소리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어서 오세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부디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할머니가 기쁨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이디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하이디를 다른 곳으로 보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터 할머니에게도 제게도 그런 슬픈 일은 다신 없을 겁니다. 그때 피터가 마을 우체국에서 배달된 편지 한 통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건 클라라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모두 탁자주위에 모여 하이디가 큰 소리로 읽는 편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하이디에게, 하이디, 내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매일 따분한 생활을 하고 있단다.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했더니 이번 가을에는 나가서 온천에 가자고 하셨어. 할머니와 함께 산에 사시는 하이디 할아버지도 찾아뵐 거야. 이건 할머니께서 너에게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하이디가 산으로 돌아갈 때 피터의 할머니에게 빵을 선물로 드린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셨어. 그리고 할머니께서 보낸 커피가 곧 도착할 테니 빵과 함께 드시라고 해. 그곳에 가면 피터 할머니도 만나게 해줄 거지? 그럼 그때 보자. 안녕. 클라라로부터. 이 소식은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모두들 클라라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클라라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지만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더욱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옛 친구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거야. 할머니가 매우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하이디와 할아버지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종소리가 계곡을 울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을 오두막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두막은 저녁 노을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라세 선생님. 아침에 염소떼를 몰고 올라오는 피터는 요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이디, 오늘은 같이 갈 수 있지? 안 돼, 피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언제 손님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난 집에 있어야 돼. 하이디는 언제나 그래.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피터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두막에서 할아버지의 굵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대가 앞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지? 게으름을 피우는 대장인가 아니면 병사들인가? 그 말을 들은 피터는 곧바로 방향을 바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염소들은 정신없이 산 위로 달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이디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클라스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하이디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곧장 달려가 의사 선생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 하이디. 그동안 잘 있었니? 그런데 고맙다니 무슨 말이지? 제가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한 인사예요. 클라세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은 하이디와 한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만 씨가 의사 선생님에게 스위스 여행을 권했던 겁니다. 클라세 선생님으로부터 클라라가 오지 못하는 이유를 들은 하이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따금 전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이디는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눈은 아주 슬퍼 보였습니다. 하이디는 선생님이 클라라와 할머니와 함께 오지 못해서 섭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는 어떻게든 선생님을 위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봄이 될 텐데요 뭐. 그러면 클라라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하이디는 클라스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1: 네, 해외 관광 연인 수는 1억 6천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의 중국 관광 연인 수는 1억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외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 관광 촉진 계획을 실시해 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아시아 인민 간의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더 큰 힘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중화 문명은 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예로부터 중화 문명은 전승과 혁신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오고 시기적절한 변화를 통해 승화를 거듭해오면서 중화민족이 가장 간절하게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를 쌓아왔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이 대를 이어오면서 큰 발전을 이룩하는 데 풍부한 자양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제지술, 화약, 인쇄술, 진암침, 천문벽법, 철학사상, 민본리념 등은 세계에 심오한 영향을 줬으며 인류 문명의 발전 행정을 강력하게 추동했습니다. 중화문명은 기타 문명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참조 속에서 형성된 개방적인 체계입니다. 역사상 불교의 동으로도 전파, 이슬람교와 유교의 회통 및 근대일의 서양 학문의 동양 전파, 신문화운동, 막스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중국 전파,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거치는 과정에 중화문명은 시종 기타 문명을 수용해오면서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았습니다.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 나라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중화 문명이 일관하게 지켜온 타국과의 교류 원칙이며 인민들에게 혜택과 리익을 안겨주고 인민들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도모해주는 것은 중화 문명이 분명하게 지향해온 가치이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것은 중화 문명이 오래도록 이어온 정신적 기질이며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천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중화 문명이 내재적으로 요구해온 생존 리념입니다. 오늘의 중국은 중국만의 중국이 아닌 아시아의 중국이며 세계의 중국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반드시 더욱 개방된 자세로 세계를 포용하고 더욱 활력 넘치는 문명 성과로 세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이번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는 폭넓은 의제와 풍부한 내용으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기탄 없이 의견을 발표하고 통찰력 있는 견해를 내놓아 공동으로 아시아 문명과 세계 문명의 아름다운 앞날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달 가족들만 조용히 알고 있던 작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일이 정식으로 확정되지 않고 세부적인 준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이 무겁고 믿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 모임 자리에서 먼저 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을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꺼내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직 비밀인 사실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모두 끝난 뒤 사람들에게 깜짝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이 퍼지며 기대했던 설렘과 정성이 사라져버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이야기가 먼저 새어나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한 의미가 퇴색됐고 계획이 어수선하게 흘러가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말을 내다가 가진 숨겨진 사실을 꺼내 드러내다는 뜻을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말을 내다의 첫 번째 의미는 비밀이나 남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드러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숨겨두었던 사실, 비밀, 미공개 내용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거리를 꺼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 행동이 바로 말을 내다의 쓰임새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화가 막히거나 어색할 때 분위기를 풀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꺼내곤 하는데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거리를 삼아 말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을 내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어떻게 사진을 교체하는가라는 질문에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해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사회보장카드는 실물사회보장카드와 1대1로 대응하며 기능이 동일합니다. 전국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통일 발급, 통일 인증, 통일 관리되며 전국적으로 통용됩니다. 전자사회보장카드의 사진 등 정보는 실물사회보장카드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교체하려면 실물사회보장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카드 제작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 몸속의 독소가 가장 싫어하고 염증 수치를 꽉 잡는 해독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식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당장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속 장기들을 건조하게 만들고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 대신 이것을 수시로 챙겨 마시면 전신에 쌓인 묵은 독소를 소변과 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고 지독한 염증 수치까지 꽉 잡아줘 의사들이 최고의 천연 해독 음료라 부르는 1등은 바로 녹차입니다. 네, 녹차가 그 어떤 차보다 강력한 해독 효과를 발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며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과 결합해 몸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며 혈관 속에 들러붙은 기름때와 염증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세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순 전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몸이 잘 붙고 염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커피 대신 수시로 마시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은 전신의 독소 배출 시스템을 가동해 면역력을 탄탄하게 세우는 1등 공신입니다. 차 중의 왕이라 불리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녹차 속에 풍부한 비타민C와 태아닌 성분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신경을 안정시켜 피를 맑게 정화하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피가 투명하고 장기가 깨끗해야 안색이 살아나고 병치레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녹차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같은 외부 독소까지 흡착해 배출해주는 든든한 방음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소 몸이 무겁고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고민하셨던 분들이 녹차를 생활화하면 몸속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에게 녹차가 더욱 특별한 해독 보양식인 이유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체지방을 분해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지칠 대로 지친 병약한 모습으로 걱정을 끼치지 않고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녹차는 전신의 정화와 해독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과 같습니다. 이 천연 해독 음료를 제대로 효과 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찻잎을 넣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한김 식힌 따뜻한 물에 천천히 우려내 수시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녹차를 마실 때 독소 배출 효과를 돕는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항염 작용을 극대화하는 복근 현미를 조금 섞어 마시면 카테킨의 흡수율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매일 정성껏 우려낸 녹차 한 잔을 챙기는 습관은 몸속의 오염된 흐름을 바꾸고 100세까지 깨끗한 몸으로 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됩니다. 결국 커피보다 강력한 해독의 비결은 우리가 늘 접하던 은은한 향기의 녹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커피 대신 녹차를 내 몸에 염증을 씻어주는 생명의 음료라 생각하고 소중히 챙겨보십시오. 녹차의 진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전신을 깨끗하게 비워내주고 100세까지 염증 걱정 없는 탄탄한 몸과 활기찬 모습으로 당당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특히 샤브샤브, 바베큐, 찌개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는 두부처럼 섬세하고 입에 넣으면 녹는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미뢰를 정복했습니다. 네, 돼지 뇌의 삼고 함량이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네, 먼저 고콜레스테롤입니다. 돼지 뇌, 소뇌, 양뇌 등 동물의 뇌식품은 진정한 콜레스테롤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 돼지 뇌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100g당 2571mg으로 세 가지 중 1위고, 소뇌는 100g당 2447mg, 양뇌는 100g당 2004mg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돼지 살코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보다는 높습니다. 돼지 뇌의 지방 함량은 돼지 폐와 돼지 간의 지방 함량의 2배 이상이라고.

0: 안녕하십니까?
1: 빨, 미용 등 각종 민생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란 소비 모식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우대, 소비 편리 등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이와 함께 상가가 문을 닫고 잠적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등 문제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불식 소비 위험을 예방 해소하고 광범한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우리 시는 단일용도 상업 선불 카드 관리 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고 전사슬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해 선불식 소비의 금지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지는 우리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단일용도 상업 선불 카드 발행, 충전, 사용 대금 지급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정식으로 카드 발행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하며 어떠한 연기나 면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등록 범위를 한층 명확하고 세분화해 실물 충전 카드, 전자회원 코드, 온라인 가상 선불 증빙 등을 모두 감독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카드 발행이 감독 관리에서 벗어나는 허점을 막았습니다. 등록 편의를 위해 시 상무국은 전국 통일 온라인 신고 플랫폼과 오프라인 정무봉사 창구를 동시에 개통하고 전문 인원을 배치해 질의응답과 업무 처리를 지도함으로써 기업의 업무 처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기초에서 우리 시는 선불 자금 안전 관리를 엄격히 시달하고 등록을 마친 기업들이 선불 카드 법정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실명 카드는 카드 한 장당 한도를 5,000원으로, 무기명 카드는 카드 한 장당 한도를 1,000원으로 교정했으며, 대규모 카드 발행 기업은 선불 자금 은행 예치 관리 제도를 반드시 시달해야 합니다. 또 선불 자금을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시 상무국은 분기마다 등록 기업의 자금 명세서를 검사하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상가에는 정돈 개선 통지서를 하달하게 됩니다. 집법 감독 관리 면에서 시 상무국은 등록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어기고 한도를 초과해 카드를 발행하거나 카드 유효 기간이 지나면 무효와 같은 폐왕 조항을 설정한 상가에 대해 조사, 정돈 개선, 재

0: 검사에게 폐쇄식 관리를 실시합니다. 문을 닫고 연락이 끊기거나 악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제때에 관련 부문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상무 부문은 시장 감독, 세무 등 부문과 연합해 정보 공유 기제를 구축하고 감독 관리 합력을 형성해 관리 효능을 높이게 됩니다. 이 밖에 시 상무국은 중점 카드 발행 기업을 적극 조직해 전문 양성을 전개하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소비 경고를 발표해 시민들이 등록을 마친 상가를 우선 선택하고 리성적으로 소액을 충전하며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 상무국 행정심사 비준 판공실 주임 선계광은 다음 단계에는 집중 선전과 조사 확인을 전개해 정책이 모든 카드 발행 기업에
1: 환송기 현장은 정중하면서도 열렬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물동이 춤, 군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다채로운 노래와 무용 종목이 연이어 펼쳐져 군민이 한마음으로 맺은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참석 지도자들은 신병들에게 고향 인민의 깊은 정이 담긴 진달래 기념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기념장에는 신병들을 향한 가장 진심어린 축복과 함께 군영에 뿌리 내리고 조국에 보답하기를 바라는 고향 인민들의 간절한 기대가 담겼습니다. 군복을 차려입은 전체 신병들은 꿋꿋한 자세와 씩씩한 정신으로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병 대표는 입대한 뒤 당부를 명심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지휘에 따르고 열심히 훈련하며 의지를 연마해 뛰어난 군사 기량을 갖추고 실제 행동으로 군인의 직책과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송 의식 마지막에 전체 신병들은 당당한 걸음으로 종군문을 지나갔습니다. 고향 인민들은 가장 열렬한 방식으로 군 생활의 새 여정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축복을 보냈습니다. 이번 환송에는 온군 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일층 고향하고 한 사람이 입대하면 온 가족이 영광스럽다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광범한 정경기 청년들의 참군 보국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인 연변군분구 조숙애, 시당위 상무위원인 시민무장부 신효려가 활동에 참석해 했습니다.
0: 9월 17일 주및 연결시는 개인정보 안전보호 전문 양성을 개최했습니다. 주공안국 인터넷 안전지대 경찰기술 4급 주관 왕신원이 강의를 했습니다. 양성에서는 개인정보 안전보호를 주제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경로와 자주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연간 전형적인 인터넷 불법 사례와 결부해 사례로 법을 해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조항을 알기 쉽게 풀이했으며 정보 수집, 저장, 사용, 유통 등각 고리에서 단위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기관 단위의 일상 사무 실제와 결부해 인터넷 안전 방호 실무 요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신 인터넷 사기 예방, 인터넷 허위 정보 식별과 처리, 인터넷 흑색, 회색 산업 위험 예방 통제 등 실용적인 지식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사업과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인터넷 안전 위험을 전면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양성은 내용이 충실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사례가 생동해 참가 인원들이 인터넷 안전 지식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법에

0: 행동심사위원회는 장선민, 고옥심, 바남 등 군중 3명이 자견 발화 차량을 진화한 용감한 행위를 정식으로 의론 행동으로 인정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 앞에서 3명의 광범한 군중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합쳐 긴급 구조에 나서 안전 위험을 성공적으로 해소했으며 평범한 이들의 선행으로 따뜻한 긍정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사건은 8월 7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준풍 가구 공장 옆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자연 발화하면서 차량 밑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짙은 연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때 준풍 가구 공장 사장 장선민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작업장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왔고 같은 공장의 일꾼인 고옥심과 화물차 운전수 바남도 소화기를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차량의 연료가 계속 타면서 소화기 약재가 빠르게 소진됐고 불길이 다시 살아나 위험 상황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위급한 순간 세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분공 협력했습니다. 한 사람은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와 물통을 가져와 계속 불길을 눌렀고 한 사람은 화쇄 변화를 살피며 진화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변 군중들을 대피시키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며 도로에 가연성 잔물을 치워 화원을 철저히 경비하고 불길의 확산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세 사람의 필사적인 진화 끝에 불길은 완전히 꺼졌고 남은 위험 요소도 하나하나 조사 제거됐습니다. 소방구조 인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가 이미 처리돼 재발화 위험이 없었으며 더 큰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고옥심은 사고 당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재가 더 번지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남은 앞으로도 이런 일에 부딪히면 지금처럼 변함없이 선뜻 나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1: 연길서역 여객 유동량이 해마다 효율적이며 질서있게 됐습니다. 시교통운수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량의 소개에 의하면 이 구역의 총 건축 면적은 3천여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는 약 120개를 계획하는 바 고속철도역의 일상적인 차량 주차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된 주차장 대기구역에는 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량시설을 설치해 여객들이 차량을 기다리면서 햇볕을 쬐거나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시교통운수종합집법대대는 광장구역에 당직초소, 운전수의 집,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계획 건설해 여객들의 대기 수요와 운전수들의 휴식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역의 봉사 수준을 한층 높이고 광범한 여객과 영업용 차량 운전수들에게 독질 좋고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최림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1: 어떡한 일이든지 내일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2: 네, 때문에 예쁜 세상 친구들한테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성공할 수 있겠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0: 활력 넘치는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됐네요. 오늘도 방시은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안입니다.
3: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 배수진입니다.

0: 선생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2: 네, 그래요. 우리는 호흡을 해서 공기 속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는 세포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뇌는 금방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물고기들은 공기 대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아야겠지요. 또한 산소가 알맞은
0: 비해 주고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2: 네, 희훈 친구 잘 알고 있네요. 눈썹과 속눈썹은
3: 뇌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기관이 있으며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인간의 뇌는 대뇌와 순뇌가 있는데 대뇌는 동근 계량형으로 중아에 세로로 깊은 흠이 있으며 좌우로 나누어집니다. 복잡한 주름으로 이루어진 대뇌는 운동과 지각에 대한 중추가 있습니다.
2: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새는 왜서 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큰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체 구조로 인해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0: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알아볼까요?
1: 뭔데요?
2: 왜서 오리는 삐뚤삐뚤 걷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리가 뒤뚱그리고 걷네요.
3: 네, 오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답니다. 때문에 오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 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걸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삐뚤삐뚤 걷는 거래요.
0: 또 친구는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장춘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전 TV에서 보았습니다.
0: 그럼 타조는 왜서 날지 못할까요?
1: 타조는 달리는 걸 좋아해서 날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3: 네, 글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작은 날개로는 근본 그 거대한 몸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조는 날 수 없게 된 겁니다. 타조는 비록 날지 못하겠지만 더 굵고 힘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0: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친구들께 문의하고 싶은데요. 수리

0: 새는 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다른 새들보다 눈이 커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2: 네,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수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 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이 수리개의 시망막에는 감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능민도가 더없이 높아졌답니다. 그 외 수리개의 시망막에는 또 일종의 돌기린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더 똑똑히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수리개가 높은 상공에서도 지면의 산양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친구들, 왜 부엉이는 밤에만 쥐를 잡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쥐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3: 하니 말하는 걸 잘 따라하는가요?
1: 맞아요. 새를 파는 시장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이쁜 새들이 많는데요. 찍찍 소리를 나는데요. 마치 저보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4: 앵무새는 소리를 내는 근육이 발달되어서 정확하고 또렷한 소리를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2: 네, 앵무새는 혀가 가늘고 또 길며 유연하고 영활해서 사람의 소리를 모방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서 의식적으로 훈련시키기만 한다면 간단한 단어거나 그리고 구절 같은 것들은 잘 따라서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5: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锤炼本领，成长成才，将来报效祖国。
1: 全国新闻联播，扫描一组国内简讯。财政部今天发布的最新数据显示，今年一至八月全国一般公共预算收入15.66万亿元，同比增长5.7%，总体实现平稳增长。
2: 2026至2027年度军队直接选拔招录军官警官报名工作今天正式启动。按照军队有关政策，直接选拔招录对象主要从双一流建设高校及建设学科应届毕业生中选拔，招录对象范围为2025年12月至2027年6月应届毕业生。
1: 中国造血干细胞捐献者资料库管理中心中华骨髓库今天透露，中华骨髓库非血源造血干细胞捐献突破24000例。
2: 南宁、海南杨浦、江海直达航线首航船舶今天顺利抵达杨浦港，开始靠港卸货作业。
3: 您正在收听的是中央人民广播电台中国之声全国新闻联播。
1: 总台中国之声记者冯月报道。外交部发言人郭家坤今天主持例行记者会，有记者提问，据报道，中国国家文物局当地时间16号和17号在华盛顿、纽约分别接收美国国土安全调查局、纽约曼哈顿区检察官办公室向中国返还的两批次共计64件套文物艺术品和古生物化石，均为美国执法部门在工作中查获。中方能否进一步介绍情况？对此有何评论？
2: 日本维新会的议员在此次改组中首次入阁，分析认为这可能会助推高市政权的修宪和扩军图谋。总台记者李卫兵综合报道。
4: 17号，日本首相高市早苗进行了上台以来的首次内阁改组。那么在18名阁僚当中，新任以及初次入阁的加起来共有10名，占了一半多。然而一些核心关键职位，比如官方长官木原忍、外务大臣茂木敏充、财务大臣片山稿月、防卫大臣小泉进次郎，都是继续留任。那么有分析认为呢，由于前段时间内阁秩序出现了下滑，高市希望通过这次执政一周年节点上的改组，增加一些新面孔，来拉升支持率。其次，高市在自民党内没有自己的派系，需要依赖掌握着最大派系的关键人物副总裁麻生太郎的支持。那么内阁重要职位这些政权的基本盘都经过了与麻生的沟通和认可，所以轻易不会动。那么这样就可以通过关键岗位的留任来稳定住自己的执政基础，并保持政策的延续性。那么同时，高市这次改组内阁还有一个令人瞩目的变化，就是与自民党联合执政的日本维新会的前干事长中思宏入阁，从而改变了自民党与维新会隔。
1: 纽约出席第81届联合国大会，但美国拒绝向巴勒斯坦总统发放签证。17号，也门政府军、
2: 美国海军说，经过18个月维修保养，美国海。
5: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6: 아리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인 습군평이 16일 길림대학의 개교 80주년에 축하서한을 보내 전체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광범위한 동문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습군평 총석이는 축하서한에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길림대학이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종합적 우세를 발휘하며 국가 전략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학과와 전공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수준을 높여 더 많은 고급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신시대 동북의 전면 진흥을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대학은 1946년에 설립됐습니다. 80년 동안 학교는 우량한 전통을 고양하고 개혁혁신을 견지하면서 국가의 각 업종과 분야를 위해 많은 인재를 육성해왔습니다.
5: 본 방송국이 9월 16일 홍색 유전
6: 사며 인민의 평안을 지키는 등면에서 열심히 노력해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습군평 총석의 회신을 받은 장조 110 전체 대원들은 깊은 영광을 느끼면서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복근성 장조시 공항국 당위원회 위원이며 부국장

0: 미혜능은 습금평 총속의 종양 회신은 깊은 정을 담고 있으며 무게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혜능 부국장은 회신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평안을 지키는 깊이와 폭을 끊임없이 확증하며 영원히 인민의 소호신이 되는다고 피했습니다. 복근성 장조시 고항구 장조 110지대 근무 1대대 교도원 만님은 습금평 총속의 중요한 회신을 받고 본인과 전우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배로 진작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와 인민의 정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기를 바란다고 피했습니다. 광범위한 광안 간부와 경찰들은 총속 입 정치위원은 민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안 경찰로서 1초 더 빠르게 한 번 더 따뜻하게라는 목표와 축으로 공안 업무를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고 대민 봉사를 주민들의 집 앞까지 전달하겠다고 피했습니다. 산동성 치박시 공항구 사이버보안지대의 사통 부지대장은 계속하여 실전 능력을 연마해 사이버 안전의 안전 장벽을 단단히 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 건설에 굳건한 힘을 보태겠다고 비했습니다. 귀주성 귀양시 공항구 형사정찰지대 신형범죄정찰대대의 조윤경 교도원은 사기 방지 최전선에 뿌리내린 형사정찰경찰로서 가정과 국가의 평안을 지키는 사명을 모든 사기 방지 작전에 실천하며 당과 인민의 총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9월 16일 오전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광서 흠주에서 열린 평륙운하 통항식에 참석했습니다. 통항식은 평륙운하 마도중추에서 열렸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와 교통운수부의 주요 책임자, 공사 관계자 대표들이 현장에서 발언했습니다. 10시 25분 정설상 부총리가 평륙운하의 통항을 선포하자 배는 경적을 울리며 출항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운하 건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평륙 운하 건설을 매우 중시해온 습근평 총석이는 항구를 높은 수준으로 조성하고 서부 지역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또 배에 올라 순항하면서 운하 항로의 운행과 연안 생태 환경 보호 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평륙 운하는 하천과 철도, 해양 등 다양한 방식의 복합운송 중대한 기반시설로서 서부 6해 신통로의 핵심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영관리를 잘하고 운송력 보장과 화물 공급 조직을 강화하여 6해 통합 내외 연동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강과 바다를 잇는 이 황금 수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될

0: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마주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네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고 조건 평등을 견지하며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반대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 경로와 사회 제도를 존중하며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해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견지하고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충돌의 격화와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사람 중심과 과학기술의 선한 방향성을 견지하고 신흥 분야의 관리 규칙을 신속히 보완하여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 사업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이자 최대의 발전 도상국으로서 늘 자신의 발전을 인류 발전에 좌표해 두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과 번영에 마땅한 기여를 해왔다며 중국은 부주석이 환영 만찬에 참가했습니다. 론단에 참가한 약 100개 국가와 지구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 교육, 조항 지도 소조 및 조항 차원의 업무 전담반 총화 대회가 16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이번 학습 교육이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착실하고 깊이 있게 전개되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지속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둘이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여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취지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당성에 대한
0: 좋은 법과 선한 관리로 고품질 발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37건의 입법과제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고 기업 관련 행정집행에 규범하는 상시와 단계로 조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각급 행정 제2기관은 77만 2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주된 경로로의 역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각 지역은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310만 명의 인민조성원, 6만 9천 명의 중재인, 1만 7,800명의 행정제의위원 등 역량을 통합해 활용해서 분쟁과 갈등의 원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전국 공사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로 한 신기술 응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컴퓨팅 파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흥 봉사업이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8월 정보 전송과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봉사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으며 봉사업 생산지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20%를 넘었습니다. 한편 주민의 봉사 소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봉사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해 전체 시장 판매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정보 봉사, 문화관광, 레저 봉사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통신 정보 봉사료, 료행 컨설팅, 임대 봉사료, 소매액은 모두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0: 세종국 창건 이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총괄해 건설한 첫 번째 강과 바다를 거치는 운하공중인 평륙운하가 16일 완공되어 통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광수와 우리나라 서남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운송거리가 가장 짧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편리한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2000 광수 평륙운하 건설위안회사의 총공정사 반금은 평륙운하가 세계 같은 부류의 운하 중

0: 통학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세계 같은 부류의 선박 간문 중 통항 속도가 가장 빠르며 세계 물조략 선박 간문 중 락차가 가장 크고 세계 내륙 하천물 조략형 선박 간문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평륙 운하는 소부 류케 신통로의 철도, 도로와 서로 우실을 보완하고 복합 운송 체계를 구축해 소남조 화물운을 효과적으로 집결시키고 지역 경제 활력을 자극함으로써 소부 류케 신통로의 물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광서장족자치구 교통운수청 수운서의 려영은 처장은 운하 개통 후 소남지역 화물이 평륙 운하를 통해 바다로 나갈 경우 전통 경로를 이용할 때보다 항로가 약 560km 단축되고 매년 연선 지역에서 운송비를 50억 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시안의 농산물과 자원 제품이 우리나라 소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남지역 제조 제품의
1: 효과적인 시장과 훌륭한 정부의 결합, 발전과 안전의 총괄, 계획의 실용성과 적극성 견지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테면 독재 생산, 독가스탄 장전, 전장 내설, 그리고 패전 후 대량의 화학무기를 중국에 유기해 오늘날까지 해를 끼치고 있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군 독가스 전시회 실행위원회 위원인 고이 신지는 기자에게 독가스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회 외에도 이전에 여러 차례 전쟁가해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다면서 모두 합쳐 이 류형의 전시회를 약 15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 신지는 이번 전시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관하러 왔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메이지 가쿠인 대학 손해 국제평화연구소의 마스노의 세이야 연구원은 도쿄 제2륙군 경기 제조 공장인 손해 제조소의 1941년 회계년도 생산작업 보고인 구 연구원은 이곳은 일본이 독가스전을 실시한 원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노의 연구원은 일본이 패전할 당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폐기하고 은닉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한때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해 제조소 내부 자료에 기반해 얻은 연구 성과는 일본군 독가스전 범죄 증거 사슬에서 오랫동안 빠져있던 한 고리를 채워넣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후 철저히 청산되었어야 했던 이 죄책은 도쿄 재판에서 추궁되지 않았고 일본군이 중국에 유기한 대량의 화학무기는 오랫동안 현지 주민에게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만 중국 침략 일본군이 화학무기를 2천여 차례 사용하여 20만 명 이상의 중국 군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패전 후에도 일본 측은 대량의 화학무기를 요구했지만 교섭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가모토는 전쟁 역사가 점점 오래될수록 일본 일반 시민들은 이제 일본이 남긴 화학무기 피해 문제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모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난 오늘 더 많은 일본 민중들이 일본군이 화학무기 등으로 침략과 가해를 저지른 역사를 다시 알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가해사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일본 민간단체 군의학교 예터 조사 중 발견된 인골문제협회의 대표인 가와무라 가즈유키는 일본군 독가스 전시회 기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무라는

0: 아버지 세대가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 세대의 전쟁 책임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짊어져야 한다면서 자신은 전쟁이 무엇인지를 젊은이들에게 진지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민간단체가 전시회를 열어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의 독가스전 범죄를 폭로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
3: 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1: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한 시간이 넘는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5: 江山就是人民，人民就是江山。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人民的心。
0: 습근평 총서기가 이 말을 끝내자 현장에서는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서기의 이 명쾌한 논술은 당 100년 역사에 대한 심오한 총화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에 대한 생동한 해설이며 당의 초심과 사명에 대한 고도의 개괄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20차 당대회 폐막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습근평 총서기는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이끌고 섬서 연안의 혁명 기념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첫 단체 행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확실한 신호를 전했습니다. 11시기 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목적을 제기하고 이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습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는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 목표에 10가지 역사 경험을 총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반드시 견지해야 할 6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드시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안행에서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을 재반 업무에 관철하고 공동 부유를 착실히 추진하며 현대화 건설 성과를 전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최우선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가 가장 강조해온 리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모든 이론 혁신과 실천 활동의 출발점과 규결점은

0: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된 이유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인민 최우선 이념을 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많은 자리에서 자신
1: 发扬共产党人唯有牺牲多壮志，敢叫日月换新天的奋斗精神。
2: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은 2021년 2월 20일 습근평 총서기가 당사 학습 교육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남은 용기로 패조하는 적을 추격해야 하니 헛된 명성조차 패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식구는 모태똥 주석의 칠률, 인민해방군 남경 점령에 실린 구절입니다. 시에서 모주석은 궁지에 몰린 적은 쫓지 말라는 선인들의 관념을 뒤엎고 남은 용기를 다해 패조하는 적을 추격하라고 주장했으며 반면 교훈으로 서초의 패왕 항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주석이 이 시기에 항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초한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항우였지만 종국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류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항우가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며 류방을 수차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결국 항우는 패왕 별이의 비극을 맞이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주석은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이 시기를 지어 혁명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해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리자성의 농민군은 땅을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하라는 구호로 민심을 얻었고 틈왕의 군대는 파족지세로 순식간에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북경성의 백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틈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일 후 리자성의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소탈하며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민심의 상실이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리자성은 고작 40여일 만에 북경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성의 지지로 흥했으나 민심 이반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2: 장백산맥의 푸른 소리 겹겹이 펼쳐지고 송화강물이 굽이쳐 흐릅니다. 길림성 백산시 정무현에는 양정우 장우기념관이 많은 시민과 관 조치를 통해 당에 충성하는 확고한 신념, 국난에 과감히 나서는 민족의 대의, 끝까지 혈전하는 영웅적 기계라는 동북항일연군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일을 이루고 사업을 개척하는 정신적 힘을 한층 더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정우현 문물관리소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 하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직원 왕정우와 동료들이 자료를 뒤적이며 깊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항일연군 유적은 깊은 산에 흩어져 있고 사료는 부서진 채

파편화되어 있어 감별이 몹시 어렵습니다. 왕정우는 무인기를 비롯한 장비를 활용하면서 갈수록 많은 유적과 흔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백산 씨는 씻은 채 37개 애국주의 교육기지와 280곳의 혁명 문물 자원을 아우르는 실시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중점 프로젝트의 보수와 전시 승격을 추진했으며 북두 위성 기술을 활용해 깊은 산속 항일연군 유적에 지능형 관측 장비를 닥쳐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백산 씨는 각종 혁명 주제 활동을 1000회 이상 개최했고 방문객 46만 명을 맞이했습니다. 무성현 황가외저촌에 들어서면 동북항일연군 기념광장에 무명 영웅 부조가 위엄있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가외자촌 백련복 당지부서기는 동북항일연군은 황가외자마을 주변에 여러 밀령을 세웠다면서 지금 이곳에는 목교 등 전투 유적이 남아있다고 관광객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15년 백산시 첫 천급 항일연군 기념관이 황가외자 마을에서 락성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백련복 당지부서기는 마을은 이 기회를 살려 과일 채소 수확 체험과 농가 체험 등 산업을 함께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양정우 장군 순국지 등 홍색 랜드마크를 통합해 세계 항일연군 주제 견학 노선을 조성했고 홍석 국가산림공원은 혁명 자원을 바탕으로 혁명 유전자 플러스 친환경 생태의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우현은 VR 설원 행군, 실전 사격 모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백산 씨는 홍색 자원과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부흥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니메에는 충골이 묻혀있고 풍설은 영웅의 넛을 빚어냅니다. 백산 씨는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계승하면서 일을 이루고 사업을 개척하는 정기를 모아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외로 압력을 받고 있는 영국 정치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14일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3개 지역의 수석 장관들이 영국 웨일즈의 주도 카디프에서 회동함으로써 공동 비망록을 통해 영국으로부터의 리탈과 유럽 동맹 재가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 비망록은 또 해당 지역의 정치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가 헌정 개편에 대비할 것과 각 주체의 자결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1990년대 영국이 권한 이양 제도를 도입한 이후 3개 지방 정부가 웨일 문제를 거듭 언급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12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통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정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영국 개혁당 대표 나이절 페라지와 보수당 대표 케미 바덴오후 등은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며 그 미래는 북아일랜드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트럼프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13일 다시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리탈해 아일랜드와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틀 연속으로 공개 발언을 쏟아낸 데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0: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세 지역이 영국 리타를 위해 손을 잡으면서 영국의 주권과 영토 완성을 건드리는 일련의 움직임이 빠르게 여론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 정치학 교수 조너선 통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여러 지역의 주요 정당이 잇따라 영국 리탈 요구를 표명하고 있고 트럼프까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영국 정부로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협정은 대다수 유권자가 명백히 희망할 경우 북아일랜드의 영국 분리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1: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0: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둘이 둘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융합매체중심 APP, 연지룡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연지综合广播朝鲜语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라디오 수신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네,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우리 둘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도레 도레입니다. 아래에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연분에 단물이 드네 드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꽃양산 함께 쓰고서,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다정히 걷고 있잖아.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둘이 둘이 아기자기 가꾸는 생활. 둘이 둘이 행복의 단꿈을 꾸네. 반복됩니다.

숲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작은 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향집 살구나무.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숲이 되었다고 그 숲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죠.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네,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고 또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삼 가수의 노래입니다. 작은 날의 행복.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